0: 여보시 집에 포화랑 신기 두두 줄기 대다라 손자 세곰 가리 이니 소소소소로 뉴바당 윤데 푸준 서버 요장 사단 노와다 미오 사단 노요왕기 내당 아니 내시리 용기 메쇼도 가리 손도 시나 책제딩에 쉬바이나 교단 오마 텐지 사와이 나마 모쇼 침을 세바이 카세 미투 세베 타바당 마곰 두민 세베 두두 줄 Tsueche numdeen tsueche talapap topdeen gombasura nuimichu mitu tsuebam. Tenam pongche na digum kone chayi laparcha. Chaldo pangdeen nyeba nyutu chuk. Pennu nubachayba kebe pang. Shesunga naashin. Inia ngaranzu zubu tetaandang top chenpu yubayi na yankala tinsuri kiyan nukyue meyateba shikri. Duikindu ngaranzu poe mitu chungchungta. Ngaranzu zubu gyobuchak yubayi na duikindu kala ni kasuri. Kala la zemja yagushin nanguya chayagadu. 다녜 수보 팬도 치라 주제 된비 세리 카셰 고 슈바이나 담보 나란스 딱도 주심비 도단 주십 레스비 세리 타다 니 세주 된라 하버도 수보 초제 라 팬도 치와유 대다송 아니 부도다 규지리 뇽도 제비 바레다 징모 개도리 니레 도두 가즈초 그러시나 Nimare todu teng niyam nyebatu chöku. Niba teni ronga la nubayang sil numden poa chute watan. Subo nyebatu gwenye jingi durik shi inbe nire tengji nyebatu chöku. Hapadu ngaranzu genwoda jibaso ina teti chutewe pendo chenpo yu. Sumba nye zambay go shiba ina nezamne rangri peki miksi seshik ina nene chung nubachi numdan ten dangshi chenla lu choje la kebaa ki nubat chewa shi yu. Dian so su poye me dwe la shikde zamdu dan bak zui so gangde ju gyo yin. Shiba, ta nye ngoze go dozom shiba yina. Ngoze shiba ni tsume kungsu dobe shogo dan labu logo baize, labu marbo baize senrik. Denzu, tatak tuyo, shingdo yang tuyo. Shadang dawe ju yu la doa an hajang che. Ceri jemba dan 쯔바 뭐바제 아 칼락당 단다 쯔토바 쯔토바 이나 리기 초게라 신도 편도 전부요 하바도 응어제 젬바 공안러보다 가군 로거베제 러부소 진세 리기 망점 시토바 이나 디에리라 아니 위타민 창마 창유덥 수부 타게바다 내봉응고 제라 편도 전부 유대바시리 하바도 응어제 리기 망점 쯔토바 이나 나라주 수부에나 믹세도 도와다 착시 응용도 도와 샤컴도 도와지기 편도 전부 용기 마란조 베베난 타시 토베 내난 민미세베 니시 망고 용신도 데니 중생 강인시나 마란조 베바니 샤단 창라 아 샤크질라 가부시라 난기도 사버도 무셀 젬바당 베나 그린 슬롯 망고 최난기민도 신도양 대담 최기 메두 마란조 베베난 미기 나자다 타시 니시 망고 시용기도 게다인도 셀라냠 무셀이 강망 최규당 중나 신도안 최규디 개체물이 하고도 셀라 응원당 지 제도 추구당당 추사별이 망삼 통해디 개체물식이 하고도 나란서 베베 지도는 셀릭 망부식 대주난기도 샤세는 주체물 유비 수부 편도 체물 용기 유비 이진난기도 대니 폐제 노바시래 빼나 갸갈소 망치와 샤서 이민도 학보도 개가 미장 채워다 리류 채워서 자원이 샤서기매 콘존이 체링라 수부르 내매 조바 채워시 용기도 나란조 겨울에 미치 깔룹랑 베바소 샤용도 동그 개가조 빼랑데 샤메 칼라 대주에 난구 샤메 칼라니 조와치라 포와 주더와 두시 나란조 딱바 깔룹 난기 예바래 대단 손자 샤니 최조니 샤랑 디버 채슈다 샤사겐게 체도 엔셈제기 소 지기 유답 소조기 디바니 체슈시긴 인답
1: 된다 손자
0: 아니 샤니 체조토네 셰나 디바 체슈시긴 샤사겐게 체도 셈제기 소 지기 유답 소조기 디바니 체슈시긴 인답 체조네 셰나 디바다 최대 토 토네 셰나 샤레 엔 수부르 네부 망고 그기 유 하바도 디베다 타시기 네시 모둠 차둠쇼 차 샤사겐 소름 포도치와 용기도 대대 샤이 찹찹 샤레 쥐치비 세 신도다 오마 마르나 추라 ngoze

어다 가다가 나서 유릉구 차네 최고순 뭐네 덤새 우수 찡리 거야 빼 개쳐버리 어 추기 차네 사기건이 변도 잡아 전화도 잡아 아주 성월로 덤새 우수 찡리 거야 빼 개쳐버리